0: 가게로! 아키씨 이건 이 뒤로 집에 가게 마다 시도바도 지득해
1: 준사 그녀와 리오노스이다
2: 도배대주야 这怎么能怨我呢? 这都是中岛君
0: 向こうだ クロシスコ